0: More music.
1: More music.
0: More variety.
2: Yan ang Fully Loaded na hapon.
0: More sa hapon.
3: 쇼핑이 날 미치게 하는 거야. I love shopping. 그러니 잔소리 말고 I love shopping. 내 눈앞에 딱 가져와. I love shopping.

0: 빵짱 예니촌.
1: 그때도 생각으로 살인 서플라이즈 스쿨 슈플라이즈 빵가운가 가미 서플라이즈
0: 빵짱 예니촌.
1: 무덤 필요한 임포트 밀로칼 끈방한 바다 이싹 갈라와까
0: 빵짱 예니촌.
1: 바라사다는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사 왕국 바라사 베이비
0: 빵짱 예니촌.
1: 마이 망가 발라 클루나 프레스 다 칼릴라 바스 보카스 벤데 꾸아도 오라스.
2: 초이 내가 빵 웰딩 가니 초이.
3: 아이 오오 나한다요.
2: 웰딩 nga kami, Bichoy, sang migo ko, Choy. Para baka matsyag ba kami sang spark sa amon nga relasyon.
4: Easy as 1, 2, 3.
5: Para lamang ABC.
6: All hits, one after the other. Pwedeng pwede. Dahil there's more. More sa gabi.

0: 빵짱 예비촌.
1: 대도시 가구 할인 서플라이즈 스쿨 서플라이즈 가운데 가미 서플라이.
0: 빵짱 예비촌.
1: 뭐다 뭐 필요한 인포트 로컬 건강한 바가이 사카로와카.
0: 빵짱 예비촌.
1: 바라서 가는 빵 맞죠? 빵 섹시 바라서 왕국한 바라서 베이비.
0: 빵짱 예비촌.
1: 이 먹어 봐라 그런 프레스카 가길라마스 고카스 벤데 꾸아도라스.
2: Choy, babakla ko bi ref, Choy.
3: No, pagbubuman lang ang ref niyo sa balay niyo.
2: Amo na gani, Choy. Pagkabot ko kahapon sa balay, walay na. Ipamangkot kong boyfriend ko. Kung di nakantong amon nga ref, hambal niya, masikuro na misplace ko lang ko, no?